소리 뿐따라 사악 Get on my way I don't want you to stay 아이 답이 사과를 고르게 적인다 Now we gotta find another way No strife, no stress Just find no committing like us But 낯선 곳과 keeping you away No fine, gotta go back in time Give you love divine 담긴 미사쿠라니 과로 걷다 버릴 오장한 락이 비긴